0: 마탕시디 세랭카라 마탕마탕 따라시 아한바다 무툼박자비대기 세랭 아마 따라시 하우로박자비 낭기 세랭도
1: 이기 세랭이 마미 올랑타 이비락보시범 찬드라쿠마르 라글레 올랑타 야우생타갈루나나 아비르쿠타파라두나 샤나리 홀리쿠마이수 아한 나하카이드나 카피피차카리 영우니 홀리기세이부샥라두나 조고이샤리닝티나 호리콜로이부샬라두나 조이다니 라우리도 로이자레기 세랭
0: 마탕다 아목 티암 프레미타다기 세랭 아마 묵타라시
2: 아기 세랭이 마미 복람나 바디우치에 고이나 복람나 바디우치에 고이나 바니 메르기 람담다 옌루니 마케잉음 카이다 툰루니 사가르 마 사가르 왕카 메르기 람담다 타미냐 루가니 뱅음나 요닝이 왕라베 에바스타 울레나 쿱라발 올렌다 옌라게 기 와상니 나라기 신자비 사비리아긴 아누 타운가 직다 미냐 루가니 빵마야이다 복람나 바디우치에 고이나 요니 사가르 람담 사니얼 타자가 사미엔저고 헬로이갈로 자레기 세레
0: 마탕시디 세랭기 마라탓나 오이남 아라디아다기 이세이 아마 묵타라시 이세이기 마밍 싱우 발라이디 라이닝 토 하우로 이세이도 아라디아

0: 마탕시디 보이나입니다. 대기 세령 엄마 묵다미나르시
1: 에이생게미 코에삼페 이마 이름점삼 더월이 동강아 도이도 말렘다 아티아기 사지콤 어상버 피지널 리팅

0: 차이랭 이세이 뽕절롬 따크라바 마뚱시다 릴라 마자 아마 따라시 릴라기 마밍 아이나 강루다 바나니 릴라 이바 최범 전들 구말 허직 따비라시 릴라 마자 아이나 강루다 바나니
1: 이마 이마 에쿨다 쪽도 호도 오 호렌디 스쿨기 바락터 파디 오자나네 마나 바디네 텔레폰 마니 에디카이 바나
2: 이마 호도키 호도키 낭 나하이 바두부 아춤바로
1: 아춤마니예 에이 나하이 바세
2: 이마기 붕을 코이 낭부 따이 브라하이미니히 누미나 아 떠넘크레
3: 이마 이게 사이노글레
1: 다초 낭딩은 하고글라가 스쿨기 바라도 바바 야드로 호렌 노자네 미기 마망다 나나 아빠주네 레판 바두이 까이드로
2: 마기 코이 내차 나하이 바시부 아춤바라니히
3: 이마 기타비나 해봐와서 오도 왕따니
1: 예 난수 나나 아빠이 두디
2: 예 나코 애니멀 까롱니해 라이트 마슬루 이마네저르가니해 나코 애니 기자송이 하땅 내려먹고
1: 코이 이마 라이크 바라게 다초 라고
3: 난기다 숨바저게
1: 이마 에코이나 쇼글라이리 바시 카리기노 미기 마차디 잉글리시 키 스쿨라 로이나 타 에디 카리기 타드리브노
2: 에코이니 라로 바샤라이타 바니야 아두나 타드리브니 헤 에코이니 라리기야 나 헤르가 타박장르가 이나 쿨라니 바샤수 파니 아두나 니 라이토 민콕 노 동방 없나 봐 깐나 바가다 바니코
3: 잉글리시 키 스쿨가 바이빗 키 스쿨가 케네 비시 케기네 이마
1: सरकार के स्कूल दे छात्र अमतले ते दुको पबेत की स्कूल दे मिन पिक थली
2: अको इन हाई ब्लोइन है तुमी अदु ब्रो इंग्लिश सा नहीं ना बगिने हे ऑफिस से थबक तो न आई ना बगिने इंग्लिश तमा सरिन से ने मते लंगी प्रमाण पत्र मते लमे से नखंग जी बनी
1: सरकार के स्कूल लो जा बेगी मचा दु ना पबेत की स्कूल त मली मसी की विद्यांग से ना करेगी नो सरकार के स्कूल ना बदी मसा ना रिवर्स स्कूल दुबु हंते ना खन बदगी ना त्रो
2: मी चा ना हाई बदु इंग्लिश लने चक छु बिदे दे इम संगी पिचू पैसा ना लवे लरे खोजिने सियानी सियानी सरकार स्कूल दने मदिन चाक्षु बिजे लाइफ ने पी लाइफ बिन माइन न तमली बनी फरे फरे माने चेंग कर दुकान की रुक के नि हतंग ले मको